0: 국민을 천사 공예하리라.
1: 이것이 우리 군대의 신념이거니 국민은 이 신념 지니고
0: 흉년의 수혜고 철사 공예하리라. 이 대한 신념의 정국님을 천사 공예하리라.